주 영광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되시오. Yo sé que con mi fe me alcanzaré. Yo sé que con mi